먹은 후유 이유도 빠짐온. 와, 지금 사고 나고 이유도 빠짐온인지 손 있음도 빠짐온아야. 그 캐나다도 배치 자수와야. 그도 위치와 두지자야. 그래서도 에위노츠나노도 North American Lithium 우드데자 레코르 나군데데자야 지웨트노타츠카보도르득트. 위에서야 마다툼도르미나야 남도노 9 million아야 수연가스고 배치남자야 우지 캐나다도 배치 자수. 에고나고 하야자 미아도아야. Company Elevrise, Nagasudo, Jiji, I am Musata Doga, New Aya, Nuts Nanudo, Ude, La Corngashing, that's a Gemagu, I had Jiji, at the Doga, Jiji Chabuitado, I had Danish, Danish Stadoga, Sani, Gabut, Nuts Nanogomko, I am North American Lithium Gagashing, that's a La Corn, I had Shush, I am. Iskudaka I had with Nisoch and Atom Dorminis on the States, you Southern West, Spain, Jagun, I iskudagantae, Sas Ustautka, Wes, and Nyano Datum Dorminis, Sosom Doron Nestae, Chem Datum Donogat Hans, Ugas, the Nihilstad, Elka, Wes, I Madatum Dormin, I Begstam Dono, I Wenzi, it's I Abbotso, Abbotso's gone, I La Corn, I Nuts Nano. Mining Exploration Association of Quebec.